0: 쇼.
1: 나지마 괜찮아 괜찮아.
0: 괜찮아요.
1: 맹야.
0: 안와.
1: 이렇게 내 마 푸드유 나나.
0: 谢谢，感谢。来继续，今摆节目的现场所进行的是微微笑广播网，太阳连线，大家来一回，我是阿姑娘哦。